생각을 보니까 별이는 이렇게 되실 거 아니에요? 이렇게 나가 덮반 마릉마릉 기다려야 되겠다고 니만 사 덮반 집어넣고 여러 개 더 오려가서 성우 들어가기

0: 아래 쪽. 난 스톱을 알아야 돼. 뭐라고
1: 스톱을 알아야 돼. 미야 너야. 야, 너 왜 이렇게 나빠?
0: 디스라이크 라민 야말.
1: 소파 고야 그라 끝나.
0: 저 블럭 아빠 아니 너.
1: 야 Allah 이 기름 뭐 이기야.
0: 오라 오라 오라 먹으래. 탄안구 양 탄안
1: 물어. 디니 걔는 다 줄로 아예.
0: 탄안 생기 양.
1: 오빠 이기 양.
0: 이기 간 디노 랑 타올무. 해피 버스야 양. 나비 아 디가 반 줄게 양.
1: 오빠 또 양 왜 미켈 구이.
0: 아고 pengen gua kue keliling dunia.
1: Aku bayangin aja ra tau yang.
0: Moga-moga ade iso ning luar negeri ya bareng Kia Sugih terus ning luar negeri ya.
1: Amin.
0: Amin. Jauh kelilingnya. Happy birthday.

빨리 나와 일레드디맨 in my storyline 태웠나 카메라 나 얼른 나가봐라 Toxic lover you know better 거기 숨지 말고 얼른 나와 일레드디맨 in my storyline 태웠나 카메라 I'll see you

빨리 나와 일레드 디맨의 마 스토리라이트 나 카메라 나 얼른 나가버려 Toxic profile you know better 거기 숨지 말고 얼른 나와 일레드 디맨의 마 스토리라이트 나 카메라 Be out.